0: 내 감초 야이 좋다
1: 기부다이
0: 벌리 떠나 뛰어 가주리 비야마
1: 아주
0: 뒤에 나와니까 디디 보이니 보니 아무데 산 중이야
1: 예 오르다이 잔우 벌써 떠라 다이 거세 다 본 거요 그래
0: 굿 비수 들어가다
1: 예